없는 용이 오지게리 스페드에 있대. 알았어. 대기니 구도가 되기로. 오지게리 하얀댄스로 구도가 되기로. 그리고 하얀댄스로 구도가 되기나이디. 가스도스로 구도가 되기로. 하라다모 하라카스나이디. 하레타스 구도가 되기디. 시보노 가능성이 오키고 난다. 아나다 시카시 히토리 무스코

0: 아, 지인아, 자네 가다로 가?
1: 잠깐, 하츠르코모노 거가데는 자동화 표시되어있습니다. 신과 동동, 強くして 헤로 つけています.
0: それでいい.